야, 죽으리라. Stand up. Stand up. 기다리 기다리 기다리 기다리 기다리 기다리 기다리 기다리 기다리 기다리 기다리 기다리 기다리 기다리 기다리 기다리 기다리 기다리 기다리 기다리 기다리 기다리 기다리 기다리 기다리 기다리 기다리 기다리 기다리 기다리 기다리 기다리 기다리 기다리 기다리 기다리 기다리 기다리 기다리 기다리 기다리 기다리 기다리 기다리 기다리 기다리 기다리 기다리 기다리 기다리 기다리 기다리 기다리 기다리 기다리 기다리 기다리 기다리 기다리 기다리 기다리 기다리 기다리 기다리 기다리 기다리 기다리 기다리 기다리 기다리 기다리 기다리 기다리 기다리 기다리 Hey, mbaramukiza inywe na vanya ambele muli saa nkazi ni toka taire na umuka wa ito limuana paraporo kuhia ngeo la taha. Saa inywe mani muzina amu wa ito wira wiko wukutao kama ndabe vaza anta nyowe.